0: 你死打我、哎、你死啊你妈呀哎呀
1: 滚滚哎呀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0: 啊，老婆啊，
1: 嗯，
0: 孟子晴翻咗嚟啦。
1: 孟子晴
0: 系孟子晴呢，就系本村嘅人，佢去咗做官。听讲啊，唔知要调去边处。咁佢而家咧就路经本村，咁啊喺度停留几日，同啲朋友聚下旧。唉，都唔知几多人争住请佢翻屋企食饭添啊！
1: 咁照计，我哋都应该请佢翻嚟食餐饭噶噃。
0: 啊，梗系要啦。
1: 咁你就。